남의 떡이 커 보일 때가 있죠. 휴가를 어디 외국으로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럽고요. 친구 아이들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 집 남편은 어쩜 저렇게 부지런한 건지 매일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정해서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아시죠?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실제로 겪어보고 살아보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누군가를 부러워만 하고 계시다면 별반 소용없고 부질없는 부러움 빨래 털듯 탁탁 털어내시고요. 지금부터 좋은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시죠.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8월 8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다섯 손가락의 풍선 함께 들었습니다. 이 남들 너무 부러워하다 보면 그냥 맥 빠지고 기분도 가라앉을 뿐이죠. 괜한 것에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요. 오늘 8월 8일이니까 우리 팔팔하게 즐거운 토요일 지내보자고요. 좋죠? 팔팔하게. 네. 8월 8일. 임주영님 사연 주셨습니다. 현미 언니, 올해는 너무 더우니까 휴가 떠날 엄두가 안 나서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집에서 지내는 휴가도 은근 좋은데요. 남편과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쇼핑하러도 가고 고척 돔구장 가서 야구도 보고 오, 먼 길 운전하느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돈도 절약하는 중입니다. 오,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에 머무는 휴가도 자주 가져봐야겠어요. 아, 아주 알뜰? 아, 네, 알뜰인가요? 아니면 아주 알차게인가요? 휴가 보내고 계신데요. 여름엔 또 특히 영화도 뭐 대작들 많이 하잖아요. 시즌 맞아서 극장에 가면 또 좋고요. 저도 네, 극장에서 시원하게 영화 몇 편 봤는데 좋더라고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8952님 민혜경의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신청곡 주셨네요. 최은숙님 이재영의 대단한 너 청해 주셨어요. 오호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박예찬님 사연입니다. 휴가를 내어 지금 전남 화순 캠핑장입니다. 매일 빌딩 숲에만 있다가 초록 숲 속에 오니 숨이 들이쉬어지네요. 숨이 들이쉬어지네요. 그래요. 아이들과 새소리, 라디오 소리 들으며 누워있으니 제대로 힐링 됩니다. 휴가지 캠핑장이군요. 좋아요. 박예찬님. 잘 보내고 오세요. 숨이 들이쉬어진다. 깊은 호흡 저절로 하게 되죠. 그 멋진 곳에 러브레터도 초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윤미애님 바다새 사랑하고 있어요 노래 청해 주셨어요. 우후 좋아요. 오경희님께서는 유익종의 마침내 사랑이요 청해 주셨고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피천득 시인의 저녁때입니다. 긴 치맛자락을 끌고 해가 산을 넘어갈 때 바람은 쉬고 호수는 잠들고 나무들 나란히 서서 가는 해를 전송할 때 이런 때가 저녁때랍니다. 이런 때가 저녁때랍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저녁록의 저녁놀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피천득 시인의 저녁때 함께 했는데요. 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죠?

아침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저녁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사실 요즘처럼 더울 땐 빨리 저녁이 돼서 해가 좀 져줬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죠. 빨리 저녁이 돼서 좋은 사람들과 저녁 약속도 잡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나에게 보상도 해주고 이쁜 가족들 보러 집에 가고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모두의 저녁이 시원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습니다. 박재근님, 이재성의 내일로 가는 마차 신청곡 주셨고요. 이성호님, 도시의 그림자에 이 어둠에 이 슬픔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4507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시골에 작은 세컨하우스가 있으니 좋은 점이 참 많아요. 복숭아 밭을 하는 이웃이 있는데 복숭아가 너무 만나서 고모님, 동서, 언니들, 조카들에게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올해엔 비가 안 와서 당

더 높은 것 같아요. 서울로, 부산으로, 울산으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이웃이 작고 인물이 못난 아이들은 그냥 주셨어요. 작고 못나도 맛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뭘 보답해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오고 가는 이웃의 정이 살아있어요. 4507님, 아이고 좋은데요. 네, 세컨하우스가 또 뭐죠? 복숭아, 네, 과수원 옆에 있나 봐요. 좋은 이웃 두는 거 정말 그, 네, 보물이죠. 4507님, 네,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 복숭아 말씀하시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오진범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날도 더운데 제가 좋아하는 열무 비빔국수 해준다며 부엌에서 뚝딱거리는 아내가 참 고맙네요. 오늘 아내와 국수 먹고 집 근처 카페로 빙수 먹으러 가려고요. 현미님, 60대 부부도 이렇게 데이트합니다. 아, 좋아요. 우진범님, 데이트. 하, 비빔국수, 열무 비빔국수요. 아이 참, 먹는 거 나오면 저 계속 힘 꼴딱거리는데 저 열무 비빔국수도 너무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아, 맛있게 드시고 근처 카페로 빙수는 무슨 빙수를 드실까요? 팥빙수 뭐 요즘은 뭐 엄청 빙수도 종류가 많던데 뭐 망고빙수. 네, 여기까지 우진범님 데이트 멋지게 하세요. 저는 수면 건강 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윤창식님, 권인하의 사랑이 사랑을 노래 청해 주셨어요. 좋아요. 7842님께서는 양수경의 못다한 고백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는 정오차의 바윗돌 준비했거든요.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원과 동해안으로 떠나는 피서객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주 정점을 찍었던 휴가철 교통량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백양 최대 정체시간 앞두고 이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편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 영동선 강릉방향도 호법에서 이천 또 원주 일대로 정체 길어져 있고요. 호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을 따라선 동해선 삼척 방향 강릉 1터널 2차로가 빗길 사고로 차단돼 있어 뒤로 1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반대 속초 쪽 역시 현북 터널 부근 2차로에서 물고임 현상 처리하고 있고요. 이 밖에 광주 원주선 원주 쪽도 초월과 대신 터널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Love Letter. 주현미의 Love Letter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무주 천마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김옥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거실에 걸려진 리마인딩 웨딩 사진을 보면서 문득 나의 결혼식에서 진짜 노래 못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불렀던 노래를 신청합니다. 높은 음에서 삑사리를 내어서 모든 사람을 웃게 하여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웠던 그날. 그래도 젊고 어리고 풋풋했던 그날이 그립네요. 김신혜의 터질 거예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결혼식에서 옛날에 짓궂은 거 참 많이 시켰죠. 한때는 노래를 시키더니 한동안은 또 신랑 체력 테스트한다고 엎드려서 신부를 등에 이고 푸시업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오 맞아요. 이 노래가 은근 높아요.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기억할 추억이 돼서 참 좋습니다. 이정열님도 사연 주셨어요. 가족들 여름휴가로 대천 해수욕장 다녀왔는데요. 난데없이 아내랑 옥신 각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했는데 그게 바로 윤형주 씨 노래 중에 조개 껍질 묶어가 맞는 제목이냐 조개 껍질 모아가 맞냐였습니다. 저는 조개 껍질 묶어가 맞다고 했는데 아내가 조개 껍질을 어떻게 묶을 수 있냐 라면서 조개 껍질 모아가 맞다고 우겼는데 찾아보니 제가 이겼습니다. 하하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윤형주 씨의 조개 껍질 묶어 신청합니다. 아이 저는 어쩜 이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이게 귀엽고 좋죠. 아이고 하긴요. 아내분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조개 껍질을 그냥 묶을 순 없죠. 정확하게는 조개 껍질을 실에 엮어서 목걸이를 만든다 이런 건데 아무튼 에휴 이긴 거 축하드려요. 임윤정님은요. 엄마 아빠 모시고 강릉 다녀왔어요. 너무 더워서 시원한 카페에서 푸른 바다를 보는데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58이고 오, 비혼주의자인데요. 휴가 땐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좋은 곳 여행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동하면서 제가 노래들을 여러 곡 들려드렸는데 아빠가 좋아하셨던 노래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신청합니다. 아 임윤정님 아유 기특한 따님인데요. 휴가 혼자 이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임윤정님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토요일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박광호님 사연입니다. 아내는 저를 마이너스의 손 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주식을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고 차선을 옮기면 갑자기 제가 옮긴 차선은 막히고 원래 차선이 잘 뚫립니다. 그래도 이번에 마이너스를 깨고 플러스를 했습니다. 제 아내 뱃속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하하하. 앞으로 제 인생에 마이너스는 없다는 의미로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신청합니다. 아우, 축하드려요, 박광우님. 이제 세 식구에서 네 식구가 되시겠네요. 정말 복덩이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하는 일마다 술술술 잘 풀리고 박광호님 가시는 길이 뻥뻥 뚫리길 응원할게요. 조선혜님은요, 현미 언니가 방송에서 옥수수 좋아한다고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옥수수가 먹고 싶어서 옥수수 파는 가게로 달려가요. 현미 언니 방송을 매일 듣다 보니까 이심전심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옥수수 혼자 먹으면서 현미 언니 생각도 나요. 이 옥수수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혼자 먹기 미안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조선혜님 감사합니다. 저 옥수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연과 함께 조선혜님께서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신청하셨는데요. 조선혜 씨 마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몰래요. 매일 함께하고 좋아하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 목까지 맛있게 드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지환님은요, 이 삼복 더위에 좀 싸웠다고 제가 화를 냈다고 마트 주차장에 저를 버려두고 장 본 것만 싣고 차를 몰고 가버린 아내 때문에 지하철역을 찾아서 갔는데 앞불싸 저한테 카드 지갑이 없는 거죠. 자존심 상하지만 아내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아내는 가다가 제 걱정이 돼서 마트로 되돌아와 있더라고요. 하, 아내한테 대들었다가 땀만 한 바가지 흘렸네요. 하춘화의 날 버린 남자가 생각납니다. 절 버린 아내입니다. 아, 부부싸움도 날씨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더웠나요? 여름에 아주, 그리고 또 너무 추운 겨울에 싸우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지죠. 그래도 이렇게 싸우다가 혼자 내버려두고 차 몰고 가는 건 안 하면 좋겠어요. 아, 진짜 막막해지잖아요. 백승현님은요, 여름 휴가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2박 3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무뚝뚝한 아내랑 39년을 살다 보니 며느리 애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김가은 참 착하고 예쁩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금잔디의 오라버니 신청하셨는데요. 오, 이 말이 맞네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 거죠. 애교 많고 살가운 며느리 김가은님. 시아버지, 시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자주 전화드리고 인사드리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신청곡들 신나게 들려드릴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한수철님 사연입니다. 대학생 아들은 돈 모아서 혼자 태국으로 배낭여행 갔고 이번 휴가는 아내와 어떻게 보낼까

편해지고 기분 좋아지네요. 아내와 둘이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그쵸? 편하게 지내는 여름휴가. 사실 어쩌면 이게 진짜 휴가인 거죠. 김정희님은요.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은 분명 평소와 같았는데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곡이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노래를 듣는 동안 아버지께서 울기만 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가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정희님.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을 붙잡아주는 노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힘들 때마다 찾아 듣는 애창곡이 되죠. 아버님 떠나셔서 마음이 허전하셨을 텐데 그 마음을 노래로라도 달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 백경호님도 사연 주셨어요. 아내와 결혼 30주년입니다. 제가 성격이 대놓고 좋다, 고생한다 이런 말을 잘 못해서 러브레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자 자상한 아내인 김미선 씨. 지난 30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어. 그동안 말은 못해도 항상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당신을 만나 결혼한 것이 내 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야. 앞으로는 나도 더 잘해줄게. 네. 아유, 이렇게 훈훈한 사연과 함께 송창식의 우리는 신청하셨는데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셨지만 앞으로는 이 마음을 아내분한테 직접 말해주시면 아내분이 더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두 분 결혼 3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다 같이 들어볼게요.

인생의 여러 순간 함께했던 여러분의 노래 보내주시면 됩니다. 러브레터 홈페이지 노래따라 히로애락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노래따라 히로애락에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고급 명란젓과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쇼리 실라!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주현미의 러브레터 9867님 사연이에요. 충북 단양으로 휴가 와서 그 유명하다는 도담 삼봉 보러 갔는데요. 너무 날이 덥고 뜨거워서 3초 만에 사진만 후다닥 찍고 차에 다시 탔어요.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사진은 진짜 짱 잘 나왔어요. 가을에 다시 와서 길게 보고 가야겠어요. 아, 더울 때 정말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경치 구경하고 이런 그 정말 힘들어요. 잘하셨습니다. 사진 짱 잘 나왔으면 된 거죠. 가을에 또 한번 갈 이유가 생겼네요. 9867님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8월 8일 토요일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해바라기의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입니다. 오늘도 팔팔한 컨디션으로 즐겁게 보내세요. 8월 8일입니다.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지방방향 나들이 정체가 절정입니다. 특히 강원권으로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이어서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쪽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와 춘천과 내촌 일대 더 가서는 빗길인 인제터널 앞두고 속도 뚝 떨어지고요. 영동선 강릉방향도 동군포와 용인부근 주춤하다가 강원권 진입해선 원주 분기점 부근으로 크게 더딥니다. 더 가서는 구비진 산길인 대관령 일대입니다. 강한 비에 더해서 안개까지 짙어서 시야가 매우 답답한데요. 이 부근인 성산 3교 부근으로 사고가 나 대관령 7터널 쪽으로 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장수 5차로는 고장난 화물차로 차단돼 뒤로 서행하며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1054님이 주셨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주말에는 집집집. 삶이 너무 잔잔한 호수 같은데 어떻게 사는 게 맞나요? 잔잔한 호수에 누가 돌멩이를 던지면 그게 바로 파문이죠. 파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잔잔하고 별일 없고 심심하고 무탈해서 하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예, 바로 하품이죠. 하품 추천드리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게 좋은 겁니다.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함께해 주시죠. 백아연의 노래입니다. 들어봐.

박명수의 라디오쇼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예, 팔자가 두 개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 저도 이 팔팔이 들어가서 더 좋아요. 예, 저는 팔자를 좋아하거든요. 3자, 5자, 팔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때는 저도 전화번호 뒷번호가 8888인 적이 있었었어요. 예, 갖고 있을 걸. 아무튼 오늘 좀 좋은 일들이 예, 좀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자,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 만나보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연 소개 안 돼도 마지막에는 저 주말에 퀴즈가 있어요. 예,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옵니다.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쇼리 실라!

자, 1489님 주셨습니다. 맛집 웨이팅 리스트에 번호랑 인원수 적으려고 보니까 쥐팍이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사진 찍어 보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 밈 중 하나죠. 정말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게 붙어 있네요. 예, 맛집 웨이팅 중에도 제 생각해 주시는 1489님 고마우.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볼륨만 조금 더 높여주세요. 자, 이혜정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팥땡 바게트 사장님 성함이 박명수인데 인상이 좋고 친절하세요. 아이고, 뭐 저보다 좀 이렇게 저 어리시면은 놀림 많이 받았겠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제가 더 잘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즐거운 에피소드로 남길 바랍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이니까. 예. 저는 예전에 제 박명수 때문에 그 소화제 이름이랑 엄청 제 별명이었어요. 예. 진짜 그거 가지고 또 유튜브를 또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글자는 다르지만. 1488님 주셨습니다. 문자비가 10,000원 넘게 나와서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라디오쇼에 문자를 너무 많이 보냈나 봐요. 예. 콩은 200자밖에 쓸 수 없어서 더 길게 쓸 수 있는 문자를 자꾸 보내게 됩니다. 집학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자꾸 이렇게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전화통화 한번 해요. 예. 저희 이제 일요일에 전화통화하니까 한번 보내세요. 1488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보내세요. 전화통화 한번 하면 되지 뭐. 예. 자, 2056님 주셨습니다. 여기는 경북 칠곡입니다. 박명수 씨 늘 활기차고 우렁차서 좋습니다. 저는 매일 라디오쇼 들으며 밭일 하다가 끝날 때쯤 식사하러 갑니다. 제 점심 알람이에요. 딱 그 시간이긴 하네요. 그죠? 딱 끝나면 이제 식사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좀 농촌에 계신 분들은 너무 더우니까 이런 새벽에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좀 지치지 않고 예, 또 이렇게 물도 좀 많이 드시면서 예,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더위 사가라님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라디오에서 바보에게 바보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명곡. 근데 집합 신곡 언제 나와요? 얼마나 좋은 노래를 만들려고 이렇게 오래 걸려요?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12,000명 되면 제가 신곡을 내겠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제 신곡 기다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을 위해서 제가 몇천만 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9867님이 주셨습니다. 초이 딸이 앞니 두 개가 한꺼번에 흔들린다길래 제가 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연구 없다 띠리리리리 사진을 보여줬더니 충격받아서 울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시대 맞는 사진을 보여줘야지. 이때는 너무 옛날이다. 그죠? 예, 저도 연구 없다 옛날에 많이 했지만 예, 시대에 맞게 예, 좀 보여주셔야지. 예, 너무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저 시대에 맞는 연구 없다는 어떤 밈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리센딩의 노래 듣겠습니다. 프리티 걸.

7693님이 주셨습니다. TV 보다가 리모컨 떨어뜨려서 예, 외부 입력으로 돌아가서 화면이 안 나와요. 리모컨 들고 씨름하다가 식구들 오기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나이 58. 기계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예, 어려워도 하셔야죠. 배우셔야죠. 요즘 그거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저도 AI 쓰고 있고요. 유료로 쓰고 있고요. 다 이렇게 좀 뭔가 좀 필요할 때는 문명의 이기를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뭐 진통제가 있는데 약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문명의 이기 편한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면 공부하셔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님이 주셨습니다. 로제 파스타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우유 마시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배불러요. 아니 로제 파스타가 원래 매운 건가? 안 매운 건데 뭔가 좀 매운 걸 넣었군요. 예. 아, 그 덕에 또 이렇게 영양 보충 하셨네. 우유 마시고 수박 먹고 참외까지. 예, 괜찮네요. 예. 9029님이 주셨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 8년 동안 매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진행 덕분에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아, 이거 다른 프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시원하고 명쾌한 진행. 다른 프로그램 들으신 것 같은데 제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특히 제 집사람이 집합 엄청 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방송 해주세요. 집합 화이팅. 예,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시원하고 명쾌한 진행은 아닌데 예,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원하고 명쾌한 진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4703님 주셨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머리 자르는 걸 너무 싫어해요. 날이 더운데 더벅머리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냅둘까요? 미용실 끌고 갈까요? 냅두세요. 자기가 그 중학교 억지로 끌고 와서 깎으면 그 걔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냅두세요. 원현민님 주셨습니다. 구운 계란 두 알에 고구마 한 개, 방울토마토 다섯 알 먹고 러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건강검진 했더니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대요.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달려볼게요. 야, 근데 구운 계란 두 개, 고구마 하나에 방울토마토 다섯 알 먹고 러닝? 아, 뭘, 몸은 좀 좋아지겠는데 좀 배고파서 힘들겠네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고요. 예, 그냥 러닝 할래요. 예, 그냥. 예, 그게 더 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예, 아예. 본인이 원하는 소규의 목표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쌍의 노래입니다. 발레리노.

0703님이 주셨습니다. 남원 여행 왔는데 명땡제과 생크림 소보루빵이 그렇게 유명하다길래 남편이 9시 40분부터 줄 서서 겨우 샀어요. 참고로 우리 남편은 밀가루 꽂아서 빵 안 먹는데 저 때문에 고생했네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남편 고마워. 잘 먹을게. 예,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 고마워. 김채원님 주셨습니다. 어제 과음을 했더니 속이 쓰려요. 해장하려고 지금 냉면 시켜놓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날 후회하면서 또 왜 마시는 걸까요?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술 먹었을 때의 그 기분이 좋죠. 예, 술 먹었을 때 좀 술 기운에 막 이것저것 막 좀 오버하기도 하고 예, 좀 텐션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재밌잖아요. 이제 그런 재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괴로워도 예, 금방 잊고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예, 저도 맥주를 진짜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데 예, 예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덜 먹으려고요. 술이라는 게 기분 좋을 땐 기분 좋아서 한 잔, 안 좋을 땐 안 좋아서 한 잔, 어떻게 매일 마시게 됩니다. 그죠? 그죠? 아무 일 없는데 마시진 않잖아요. 보통은 기분 좋으니까 한 잔 마시고 괴로우니까 한 잔 마시고 그러는 건데 예, 술은 참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과음만 안 한다면, 과음만. 0325님 주셨습니다. 40대 부부인데 남편이 더 늙기 전에 싸이 흠뻑쇼 보러 가고 싶대요. 앞자리에서 놀진 못하겠지만 멀리서라도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대요. 근데 이런 느낌 아세요? 젊은이들 사이에 낀 것 같은, 불청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저희 가도 되는 걸까요? 아, 무슨 상관입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가서 재밌게 놀다가 힘들면 나오세요. 중간에 실제로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워낙 싸이가 저 공연을 잘하니까 그런 분들은 덜하지만 힘들면 잠깐 쉬시고 또 같이 놀고 하면 좋죠. 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사이 사원님 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조국 영공 방어에 힘쓰느라 애쓰는 저희 큰딸이 휴가를 나옵니다. 아유, 멋지다. 공군에서 근무한 지도 어느덧 13년째인데요. 모처럼 건강하고 위로는 신임을 받고 아래로는 존경을 받는 간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저희 딸 임관식 때 사진 같이 보냅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멋지네요. 예, 자랑스럽고 예, 진짜 이 더위에 예,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경찰 또 뭐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예쁘고 대견합니다. 앞으로도 꼭 나라를 위해서 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골피의 노래입니다. 비행소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저희 라디오는 어떤 좀 매력이 있을까요?
9: 라디오는 이제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게 좀 침착하시고 조언하시는 것도 되게 진솔하시고 좀 현실적이어가지고 듣기 좀 편안하고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8: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저 추구하고 있는 바와 똑같은 말씀해 주셨어요.
9: 아,
8: 침착하고 진솔하고 듣기 편안하고 재밌기도 한 DJ 박명수.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9: 2시간 했으면 좋겠어.
8: 아, 안 돼요.
1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8: 자,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 세훈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씩 더 높여주세요. 8307님, 예, 남편이 45세 노령의 나이. 45세가 노령이면 나는 56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블라인드 체육을 뚫고 당당히 공기업 신입이 야 뽑혔어요. 축하해주세요. 야호. 능력자네. 능력자야. 이게 이제 그 좀 경력이 있겠죠. 경력직으로 들어가시겠죠. 예, 어느 정도. 야, 대단하십니다. 예, 45세면은 한참, 진짜 한참 미친 듯이 일할 나이인데,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예, 어떻게 그렇게 공기업 신입에 뽑혔는지 그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7237님이 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고3, 중3, 조카 셋이 있는데, 이번에 현금 말고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요. 명수님, 애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 뭐가 있을까요? 죄송한데 현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상한 거 사주면 바꾸려고 더 피곤하니까 현금 주세요. 현금. 예, 그게 제일 짱입니다. 감사의 표시도 모르라 현금. 오하나 육군님이 주셨습니다. 아내가 말끝마다 박명수 씨 100분의 1이라도 닮아봐 이럽니다. 저도 닮고 싶죠.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아니 근데 저의 뭘 닮으라는 거예요? 얼굴을 닮으라는 거예요? 뭘 닮으라는 거예요? 예, 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이죠. 꾸준함. 그거 하나만큼은 뭐 제가 뭐 좀 창피하지만 말씀드립니다. 11년 동안 라디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예, 꾸준함이죠. 4688님, 회사에서 실수한 게 생각나서 주말 못 즐기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월요일에 가서 수습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계속 두근거려요. 그냥 지금 출근할까요? 예, 어차피 지난 거는 잊으세요. 지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 건 정말 좀 별로예요. 예, 잊을 건 완전히 잊고 앞을 더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참고하세요. 아이비의 노래입니다. 바본가 봐.

7711님 주셨습니다. 명수씨, 무도런하러 경주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명수씨 보러 가려고요. 우리 같이 뛰어요. 예, 한 저도 한 5km 정도. 왜냐면 10km를 뛰면 제가 공연을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5km만 같이 한번 뛰죠. 예, 저번에도 여기 저 상암에서 할 때 5km 뛰었어요. 5km. 예. 6637님이 주셨습니다. 2주마다 새치 염색하고 있는데 너무 귀찮네요. 쥐팍은 흰머리가 없어서 좋으시죠? 부러워요. 제가 흰머리가 없다고요? 어, 흰머리 천지입니다 지금. 예, 염색하고 가리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흰머리 많습니다. 예, 흰머리가 없는 것도 이상해요. 나이에 맞게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수염도 흰수염 나요. 예. 고현숙님이 주셨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팥빙수 시켰는데 글쎄 28,000원이랍니다. 어이구, 팥빙수 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죠? 집 나가면 다 돈이네요. 어, 진짜 28,000원이야? 나 모르겠다. 안 시켜 먹어도 모르겠는데 한 만 얼마 아닌가? 예, 뭐 이게 또 크게 따라서 다르고 또 뭐 그 안에 과일빙수 이런 건 당연히 비싸겠죠. 예, 그냥 팥빙수만 갈아주는 건 얼마 안 갈 텐데 옛날에 5,000원인가 먹은 것 같은데. 와, 망고나 이런 게 들어가면 비싸지죠 당연히. 예, 뭐 좋아하는 또 과일 같은 거 얹으면 당연히 비싸지. 여기도 벌꿀 같은 거 얹으면 더 비싸지고. 예, 그래서 저도 비싸서 잘 못 시켜 먹어요. 예. 정향민님이 주셨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이 바로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매년 집 앞에서 머드 축제가 열리는데 10년 넘게 살면서도 한 번은 안 가봤습니다. 올해는 용기 내서 즐겨보려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10년을 대천에 사시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축제? 거의 가수들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예, 저도 몇 번은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남들은 못 가는데 한번 가보셔야지. 예. 외국인들 엄청 좋아하더만 거기서. 예. 자, 김여주님 주셨습니다. 오늘로 남자친구랑 사귄 지가 딱 1년 됐는데 저희 둘 다 나이도 있고 슬슬 결혼하고 싶은데 프로포즈를 안 해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그냥 제가 먼저 해버릴까요? 예,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고 하는 거니까 급하시면 먼저 하십시오. 이게 뭐 누가 먼저 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 급한 사람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명카 드라이브의 노래예요. 냉면.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자, 헛바퀴 도는 소리 하겠어.
2: 헛바퀴 좋다. 이거 지금 엊그제 난리가 났어요. 헛바퀴 들어보겠습니다.
1: 야, 밀어 밀어 밀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자, 이게 어디서 헛바퀴 도는 소리일까요? 1번 눈길, 2번 꽃길, 3번 가시밭길, 4번 동구밭 과수원길. 예, 눈길, 꽃길, 가시밭길, 동구밭 과수원길.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플라워의 노래입니다. Endles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장세.

0: 지적이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내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주말에 퀴즈의 정답은요, 1번 눈길이었습니다. 예, 눈길.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박재정의 노래입니다. 얼음땡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긴 여행길을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물도 마셔주시면서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이고요. 강일 부근 4, 5차로에서 사고가 나 혼잡합니다. 이전으로는 성남에서 송파, 서안암 부근으로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도 송파 나드목부터 판교 분기점 쪽으로 시 외곽을 향하는 차들로 나들이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감곡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도 서안성 2차로와 갓길 모두 화물차 사고로 차단되면서 뒤로 5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호남선 순천 쪽 산월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작은 공통점 하나로 아,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은 종족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자영업하는 분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끼리 서로가 이해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고양이를 사랑한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누구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만으로 같은 종족이라는 인증을 받은 거죠. 오늘은요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죠. 오늘의 주인공은 고양이지만 이 털복숭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들 비슷하죠. 몹시 덥지만 그 마음들이 예쁘게 모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0: 레게 리듬과 이 데버라 해리의 끼가 잘 어울려진 노래 블론디의 The Tide's High 오늘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나는 쉽게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난 버틸 거라고요. 당신의 1순위가 될 거라고요. 당찬 고백이 담긴 레게 스타일의 곡이죠. 원래 자메이카 밴드 노래인데 미국 밴드 블론디가 이렇게 멋지게 리메이크해서 큰 사랑을 받았죠. 자, 오늘은 팔팔 끊는 날 8월 8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오늘도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주말의 배경음악이 되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씨, 백디 더워요. 근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에어컨 가동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에어컨이 너 혼자야? 하는 것 같아서요. 혼자 왔니? 이거 같네요. 아, 그러지 마세요. 혼자 있어도 본인을 예, 사랑해야 됩니다. 0881님, 여기는 옷 만드는 곳인데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할 정도로 공장이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은 겨울 솜코트 만들고 있지만 이곳이 천국이네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이야, 정말 천국에 계시네요. 지금 뭐 냉동창고 이런 데서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밖에 나오면 몸이 좀 간지럽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온도차 때문에. 86412, 아유 더우시군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들 점심으로 돈가스 튀기는데 더워서 선풍기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에 군대 간 큰아들 옷 박스가 오늘 온다는데 어쩌죠?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나보다 더 더울 텐데. 아유,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다 울게 됩니다. 자,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꼭 깔아놔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영화 Footloose OST 중에 하나인데요. 이 Footloose에 좋은 노래가 많네요. 데니스 윌리엄스의 아주 에너지 넘치는 노래 Let's Hear It For The Boy. 이 데니스 윌리엄스는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예요. 남들이 뭐라든 돈이 많든 적든 내 눈에는요. 내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내 남친이 최고야 하는 노래예요. 그전 노래도 아주 개성 있었죠. 탐슨 트윈스의 Hold Me Now. 영국 밴드입니다. 이름은 트윈스인데요. 실제로는 트리오로 활동한 팀이에요. 격하게 다투고 위기에 빠진 남녀가 아우 이제 화 가라앉히고 안아줘요. 우리 다시 사랑을 시작해요. 이런 노래입니다. 자, 토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6327님, 대딩 아들이 방학이라 집돌이가 됐어요. 중3 고2 딸도 방학. 3남매 돌밥 돌밥의 연속입니다. 아, 어떡하죠 이거. 큰일이네요. 진짜 초극한 직업이십니다. 여름방학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어떡하죠. 빨리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계약할 수도 없고. 김경희 씨, 머리를 짧게 손질했더니 예쁘다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남자 같다고 놀리는 분도 있고요. 호불호가 갈리네요. 저는 시원하게 여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구만요. 아유, 김경희 씨, 본인이 좋으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구문서 씨가 컬처 클럽의 카마 카멜레온을 청하셨네요. 이 컬처 클럽의 리드 보컬 보이 조지, 이 사람도 남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여장 남자로 노래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변덕스럽고 진실하지 않은 연인한테요. 당신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으면 사랑하기 참 쉬웠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노래입니다.

컬처 클럽의 카마 카멜레온에 이어진 3572님의 신청곡. 영국의 팝 듀오였죠.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였습니다. 연인한테 너 어젯밤에 나만 두고 혼자 춤추러 갔다며 야 나도 춤추는 거 좋아. 다음에 가기 전에 꼭 나 깨워. 이렇게 귀여운 투정성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좋고 선풍기도 좋지만 사실 더위에 가장 좋은 방법은 덥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사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긴 사연에 좋은 노래와 선물을 더블로 얹어서 배달하는 코너죠. 사연 쓰고 더블로 갑니다. 자, 오늘은 김슬비 씨 사연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칠순을 기념해서요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번이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는데요 설렘보다 걱정이 더 크셨어요. 슬비야,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 괜찮겠니? 엄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많이 다녀봤잖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공항 하나는 잘 졌네. 어? 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커. 어? 어느 나라를 가도 이만한 공항이 없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 몰래 많이 탱겼나 봐. 어허, 이 사람이 그 상식이지. 꼭 봐야 알아. 하지만 막상 비행기를 타자 아버지도 긴장이 되셨나 봐요.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시는 거예요. 당신 어디 아파요? 아니, 괜히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네. 아이고, 겁은 많아가지고 마음 푹 놓고 가요.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다잖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건 상식이죠. 비행기를 타봐야만 아나? 그렇게 두 분의 만담을 들으며 무사히 방콕에 도착했고요.

숙소에서 짐을 풀자 부모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웰컴 티를 마시려는 순간 엄마가 얼른 잔을 빼앗는 거예요. 헐,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그냥 마셔요? 어허, 이 공짜거든. 아, 이거 호텔 값에 다 포함된 거요. 아, 그 웰컴 티 몰라? 상식이요, 상식. 다음날 관광을 나가면서 엄마는 알록달록한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마치고 등장하셨고, 아버지는 평소 동네 마실 나가던 그 옷차림 그대로 나오셨습니다. 두 분의 만담이 또 시작됐죠. 아유, 당신 좀 뒤에서 걸어요. 아, 왜? 아, 옷이 그게 뭐야. 아유, 하여튼 기분 낼 줄도 모르고 못 낼 줄도 모르고. 어? 근처 마켓에서 아버지 모자를 하나 사드렸더니 그제야 두 분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다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완벽한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시는 두 분 덕분에 여행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길거리 음식을 맛있게 드신 아버지가 결국 탈이 났죠. 엄마는 또 폭풍 잔소리를 시작하셨고, 참다 못한 아버지가 그려 내가 없어지면 되자뇨 하면서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던 거예요. 통화도 안 되던 아버지는 두 시간이 지나서야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빠 얼마나 찾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야, 네 엄마 잔소리 펴서 도망왔지. 호텔 근처 식당에서 지금 밥 먹는다. 혼자서요? 아니 주문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손 입고 입이 있는데 아버지가 밥 한 그릇 못 사 먹을까 봐? 그렇게 걱정으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절정을 찍고 배탈로 마무리된 저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됐습니다. 요즘도 모이면 방콕 여행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두 분만 원하시면 저는 언제든 또 짐을 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내 건강하셔서 자주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사연에 의해서 들은 노래는 사연을 주신 김슬비 씨가 신청하신 아주 멋진 곡이었죠. 아바, I have a dream이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고요. 부를 노래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세상 어떤 풍파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꿈과 노래 그리고 천사와 동화를 믿는 마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자,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였습니다. 여행 다녀오고 나면 원래 그 순탄하게 흘러갔던 일정보다 뭔가 좀 어긋나고 탈나고 뭐 좀 안 맞고 헤매고 뭐 그런 일이 더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방콕 여행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뭐 한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겨울 때쯤 다른 데 한 번 더 가셔야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실 때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사연 주신 우리 슬비 씨 잘하셨어요.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에 참여하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기시면 돼요. 어떤 얘기든지 좋아요. 신청곡은 있어도 되고요. 없으면 제가 잘 골라서 붙여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이다영 씨가 일주일 마무리를 위해 이 노래 신청해요 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를 청하셨어요. 조울순 씨, 김현아 씨도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뭐 20세기 최고의 보컬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전설이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아주 묵직한 목소리를 듣는 인생 이야기. 그것이 삶이에요. That's Life.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서 뛰어드는 거, 그게 인생이지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 왜 프랭크 시나트라가 당대 세계 최고 가수였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느낌이 아주 좋네요.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딕션이 아주 좋죠. That's Life에 이어진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였습니다. 5928님하고 박상훈님이 노래 청하셨죠. 박상훈 씨가 손가락을 꺾어서 마디마디 소리내는 습관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우두둑 소리를 냈더니 옆자리에 앉은 아기가 기절할 듯 놀라서 평생 못 고친 습관을 단숨에 고쳤네요. 와, 갓난 아이가 고쳐줬네요. 전설의 보이그룹 Take That 출신의 로비 윌리엄스인데요. 영국 국민 가수가 됐죠. 이게 원곡이 프랑스 샹송이죠. 바다라는 La Mer 이 곡이 원곡입니다. 재즈 스윙 스타일로 리메이크했죠. 그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흘렀어요. 저 넓고 푸른 바다 너머에 내 사랑이 기다리고 있죠. 다시 만나면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 자, 이어서 킴 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준비합니다. 현은선 씨가 선곡의 장인 민선장님 신청곡 올려놓습니다. 잘 어울리게 박음질해서 들려주시와요 하셨네요. 우리 민희롱 PD가 별명이 많아졌네요. 뭐 민슐랭, 민카롱, 뭐 민일롱. 네.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겠습니다. 허스키 보이스가 아주 매력 있죠. 킴 칸스. 제목이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여배우 이름입니다. 그 베티 데이비스처럼 아주 매혹적이고 위험한 눈빛을 가진 여성의 매력을 노래했죠. 킴 칸스.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 비빔밥 코너가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Is Gone. I'll be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쉽게 나는 날씨에 이번 주말에도 대중교통보다는 시내 간선도로 통해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고속도로 정체도 늘면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부터 화성 휴게소 쪽으로 3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 있고요. 이후 용담터널과 광명역부터 금천까지도 주춤합니다. 반대 목포 쪽 남북권인 줄포 부근 2차로와 갓길 사고로 차단돼 1차로를 통해서만 서행하며 지나고요. 세종 포천선 포천 방향은 경인천교 1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조금 전부터 2, 3차로의 통행 막차게 됐지만 뒤로는 모현터널 이전부터 2km 구간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빗길인 강원권에선 동해선 강릉 쪽 강릉 분기점 앞두고 2차로 사고 여파 크게 봤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고인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8월 8일 토요일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데 피아노 정말 달인이죠. 소울의 거장 레이 찰스의 음악 엘리 마이 러브였습니다. 일본 그룹이죠. 서든 올스타스의 곡을 레이 찰스가 영어로 불러서 사랑을 받았죠. 사랑하는 사람 엘리를 아프게 한 적이 많았는데 떠나보니까 그 엘리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정경숙 씨가 백디 주가가 잘 오르는 종목이 있다고 투자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 오르는 걸 왜 나한테 알려주세요? 본인이 직접 하시지 이 사기꾼아. 그랬더니 욕을 하고 끝내요. 날씨 더운데 말이야. 그죠? 아휴. 문하린 씨, 백천삼촌, 오늘은요 남편이 딸아이랑 물놀이 갔답니다. 내일까지 저는 자유부인이랍니다. 소리 질러! 축하합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토요일 2부는요 비빔밥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0: 그리고 주신 신청곡을 다 모아서 배달합니다. 그래서 비빔밥 코너예요.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그 외에 많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당근은 주황색이죠. 시금치는 초록색, 계란 노른자는 노란색. 이 색이 다 달라도 한 그릇에 담기면 예쁘게 어우러집니다. 이 시간엔 노래를 모을 거예요. 장르도 분위기도 시대도 다 다른 곡이지만 이게 다 모이면 근사한 플레이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비빔밥. 신청곡을 모아서 비빔밥이고요. 또 다양하게 모으니까 비빔밥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신청곡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한 곡씩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첫 곡은 DJ 천이하고 동갑 친구예요. 마돈나의 Like a Virgin인데요. 0767님 신청곡입니다. 백디 캠핑 왔는데요. 어째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더워요. 계곡에 물도 없네요. 이 와중에 계곡물을 가둬놓고 평상 놓고 장사하는 분이 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청하셨죠. 이야, 그 사람 진짜 나빴다. 이 노래 부를 때부터 마돈나의 파격이 시작됩니다. 1984년이었을 거예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공연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큰 웨딩 케이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드러 누워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도발적인 무대였는데 매니저가 그랬대요. 아, 너 오늘 무대로 가수 생명 다 끝났어. 근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다음 날부터 뭐

앨범이 불티나게 팔리고 마돈나는 전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내 모든 사랑을 너한테 줄게 라는 노래 Like a Virgin에 이어지는 거군요. 1578님 임백천님 신청곡 꼭 틀어주세요. 친구들하고 술 내기했어요. 비지스의 메사수세치예요. 신청곡 안 나오면 술값 많이 나갑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70년대 디스코 열풍을 이끈 전설의 삼형제죠. 메사수세치 이 곡은 디스코 광풍이 불기 전에 나온 초창기 히트곡이에요. 1960년대 후반 그 당시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히피 성지죠.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 때인데요. 비지스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었는데 이제 메사추세츠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8331님은 톤즈 앤 아이의 댄스 몽키 신청합니다. 신나게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톤즈 앤 아이 이 듀엣이나 밴드 이름처럼 보이지만 솔로 가수예요. 톤즈는 본명 토니의 애칭이고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음악과 소리들을 의미합니다. N.I. 그리고 나. 토니 자신이죠. 그러니까 톤즈 앤 아이는 내가 만드는 음악과 나 자신 이런 뜻이죠. 톤즈 앤 아이가 데뷔 전에 호주에서 거리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마치 원숭이 구경하듯이 야야 더 불러봐. 야 춤춰봐 춤춰봐 이랬대요. 그 경험에서 나온 노래랍니다. 이 노래로 길거리 버스커에서 월드스타가 됩니다. 자 마돈나 Like a Virgin, 비지스, 메사추세츠, 톤즈 앤 아이의 Dance Monkey.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는 비빔밥 코너예요. 먹는 비빔밥은 뭐 눈으로 봐도 입으로 먹어도 즐겁잖아요. 이 시간에는 귀가 호응합니다. 귀로 먹는 비빔밥이죠. 신청곡을 모아서 만든 음악 비빔밥 매주 토요일 2부 코너입니다. 노래 세 곡 들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듣고 싶으시면 청하세요. 마돈나, Like a Virgin, Bee Gees, 매사추세츠, 톤세나의 댄스 몽키였습니다. 유경희 씨가 백대, 백대가 뭐죠? 오늘은 휴일이지만 용인 반도체 현장은 매우 바쁜 관계로 출근했답니다. 더운데 가슴속까지 시원한 노래 들어요. 아다모의 눈이 내리네 신청해 봅니다 하셨죠. 네, 백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다모 텀블러 내주죠. 요즘 잘 나가는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이군요. 월급 타면 이런 얘기 좀 들으시겠어요. 돈 벌어내줘. 그렇게요. 옛날에 이렇게들 많이 불렀죠. 연인이 오지 않는 그 겨울밤의 절망과 고독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노래죠. 눈이 내리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오지 않겠죠. 내 마음은 검은 옷을 입고 절망에 물들었어요. 샹송스타죠. 살바토레 아다모의 노래입니다. 우리 가수들도 이 노래 많이 리메이크했죠. 에어컨 아래서 들으면 아마 잠시나마 겨울을 상상하면서 좀 시원해질 거예요. 이어서 김영랑 씨가 시원한 곡 러브스토리 음악 신청해요. 눈밭에서 뒹구는 상상하면서 듣자고요. 프란시스 레이의 스노우 플로릿 청하셨죠. 김대용 씨, 5201님, 김영임 씨, 원영애 씨도 같은 곡을 청하셨어요. 왜? 더우니까. 겨울 영화의 클래식이죠. 영화 러브스토리 음악입니다. 어느 계절에 들어도 그 눈 쌓인 겨울로 순간 이동이 가능한 곡입니다. 때는 겨울이고 미국 보스턴의 새하얀 눈밭. 그거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어서 정복숙 씨 신청곡이죠. 버티 히긴스의 키라고예요. 노래 제목 키라고. 전설의 배우죠. 험프리 보가트 또 로렌 바콜이 출연했던 옛날 흑백 영화 제목입니다. 우리 예전에 영화 키라고 주인공들처럼 사랑했잖아. 그때처럼 다시 사랑해줘. 행복했던 우리 사랑 다시 찍자. 버티 히긴스가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실제로 여자친구가 감동해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가 됐답니다. 이어서 영국 사람들의 영원한 오빠 클립 리처드의 노래입니다. 우리 아마 엄마 세대들의 오빠도 될 거예요. 대표 여름 휴가송이죠. 클립 리처드의 Summer Holiday. 이현주 씨가 청하셨죠. 우린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한두 주 동안은 일 안 해도 돼요. 태양이 내리쬐는 곳으로 떠나죠. 푸른 바다도 가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번엔 네 곡입니다. 아다모 텀블라네즈, 프란시스 레이 악단의 스노우 플로릿, 버티 히긴스 키라고, 클립 리차드 서머 할리데이.

0: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임백천 임백천 임백천 백뮤직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임백천 임백천 임백천 백뮤직
1: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임백천 임백천 임백천 백뮤직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임백천 임백천 임백천 백뮤직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방송 매일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겨울 음악 두 곡, 여름 음악 두 곡이었네요. 아다모 텀블라네즈, 프란시스 레이의 스노우 플로릭, 버티 히긴스 킬하고 클립 리차드 서머 할리데이였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매주 토요일 2부는요. 비빔밥 코너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생각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바뀌죠. 처음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아우 답답해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어 이러다가 이젠 좋은 일도 놀랄 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용히 쉬고 싶어 아우 사라지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그 방전상태가 연상되는 노래 김미정씨가 청하셨네요. 레디오헤드의 No Surprises. 이 곡이 가사가 좀 쓸쓸해요. 근데 곡은 아주 이쁩니다. 아기들 자장가나 태엽을 감으면 소리가 나는 뮤직박스 있잖아요. 그 느낌을 냈다는데요. 열정적으로 살다가 다 놔버리고 싶은 상태가 된 어른을 위한 자장가 같은 노래입니다. 이어서 최유리 씨가 벤 헤일런의 파나마 이 곡도 여름곡인데요 하면서 네. 그렇죠. 가사에 여름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오지만 더운 여름에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노래입니다. 밴드죠. 반 헤일런 그 자체가 태양이 쏟아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밴드라 그런지 노래 자체에 그 캘리포니아의 햇살 여름 느낌이 배 있습니다. 제목이 파나마인데요. 파나마 국가하고는 상관없는 노래예요. 파나마 익스프레스라는 경주용 자동차 이름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오늘 밤엔 좀 밟을 거야. 뜨겁게 달릴 거라고. 이어서 김윤숙 씨.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OST 중에서 스티브 레이스의 오 예 신청합니다. 스티브 레이스는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프로듀서고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명이죠. 1998년생이니까 28 됐습니다. 미국 밴드 The Internet의 기타리스트로 이름을 알리고 이 솔로로도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다음 주에 아마 단독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예, 이 노래는요 나온 지 한 달이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인생이 참 못 갖고 비극과 상처도 겪게 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우린 죽기엔 아직 어리잖아. Radiohead No Surprise, Van Halen Panama, Steve Lacy 오 예.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네요 벌써. 오늘 끝곡은요 90년대 초반에 사랑받은 여성그룹 스위스 센세이션의 If Wishes Came True라는 노래예요. 이별하고 나서도 상대를 잊지 못하고 만약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노래입니다. 내일 일요일 낮 12시에 꼭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동홍천 일대로는 5km가량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설악 부근으로는 6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미사에서 강일까지는 짧게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도리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장애물 매트리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3번 진윤호 부근에서 사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는 6km 정체,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쪽은 달성 2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8348님께서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함께 듣기 위해 라디오 채널에서 트로트를 찾다가 알게 됐어요. 은가은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엄마와 함께 들으니까 최고네요. 응디 라디오 진행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다 감사하죠. 주파수 돌리다가 제 목소리 들으시고 누구지? 아이 모르겠다 패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안다는 건 그만큼 특색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저 오랜만에 어깨 으쓱 한번 해도 되겠죠? 반짝이 분들 덕분에 오늘도 자신감 뿜뿜, 자존감 쑥쑥 올리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서령의 척하면 척이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8348님께서 엄마와 함께 듣기 위해서 트로트 채널을 찾다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를 발견을 하셨습니다. 함께 들으면 더 좋은 방송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시면서 실제로 저희 방송 들으면서 엄마랑 가까워졌어요. 아빠랑 가까워졌어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면서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볼까? 하면서 사연도 적어보시고요. 9518님께서 응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마음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쇼파와 한몸이 돼서 뒹굴뒹굴 하는 중입니다. TV 보다가 자다가 배가 고파서 일어나 보니 어느새 2시네요. 오늘도 응디의 귀엽고 활기찬 목소리에 기운 얻으렵니다. 맞아요. 뒹굴뒹굴 하다 보면 2시예요. 1시나 2시 이 시간쯤 되지 않나요? 딱 이쯤에 시계를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할 시간입니다. 쉬다가 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노래 들으면서 잠 좀 깨시고요. 즐거운 오후를 또 보내야죠. 2672님께서 응디 그거 아세요? 응디 목소리 연기는 시상식에서 여우주연감이거든요. 솔직히 반짝이분들만 듣기 너무 아까워요. 오후 2시는 무조건 전국민이 은비트 듣기 해야 합니다. 제 연기를 또 그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니 제가 그 자기야라는 코너 할 때마다 우리 반짝이분들께서 아 왜 연기 안 하세요? 아 왜 연기 안 하세요? 뭐 이러시는데 저도 연기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재미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뭐 기회가 오겠죠.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고요. 2부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로트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합니다. 반짝이분들, 주말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세요? 참여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김경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서 국화를 키우며 일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요즘 저는 반장님, 이모들, 그리고 저와 동갑인 친구와 함께 하트 모양을 비롯한 여러 모양의 국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화를 올해 처음 키워보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서툴렀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서 조금씩 배워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며 일하다 보면 온몸이 나도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신기하게도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나오고 이모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오늘 하루 길겠다 했는데 퇴근할 땐 벌써 끝이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정성껏 키우는 국화는 10월에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날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꽃도 예쁘게 피고 저희도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가은 언니, 오늘도 제 옆에서 땀 흘리면서 함께 국화를 키우고 있는 우리 반장님, 이모들, 그리고 친구에게 파이팅 외쳐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 사연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마음씨가 참 국화처럼 예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배움을 얻고 이런 것들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참 힘들게 일해도 오늘 하루 길겠다 이래도 벌써 끝이야. 아유 국화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도 더운데 열심히 해주고 계시네요. 국화는 10월에 축제를 통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국화 축제 뭐 이런 곳에 이제 그죠?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하트 모양 무슨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나 봐요. 그죠? 정말 예쁘겠네요. 덕분에. 그런 것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구나. 우리는 그냥 예쁘다 하고 사진 찍고 지나갈 줄만 알았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생각 못했었는데 덕분에 또 꽃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마움을 느끼겠네요. 자, 경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바로 띄워드립니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그리고 박상철의 무조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임영웅의 이제나만 믿어요,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그리고 박상철의 무조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송현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부디, 우리 남편은 정년 퇴직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퇴직 전에 주말마다 친정집에 가서 농사 짓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 땅에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농막까지 지었죠. 퇴직을 한 지금 남편은 혼자 시골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막에서 하루 이틀씩 자고 온답니다. 저는 불편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남편은 밤하늘에 별도 원 없이 볼 수 있고 공기가 좋아서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다녀오면 남편 표정이 더 밝아지고요.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고요. 이번 주말에도 남편은 시골에 다녀올 거예요. 다녀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웃으면서 전해주겠죠?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초보 시골 농부 남편을 위해서 노래 선물 신청할게요. 응디 들려주시겠어요? 남편분께서 시골에 다녀오면 표정이 참 밝아지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얘기하면 우리 사연자분도 행복해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근데 진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거기 공기 맑은 곳에서 하루 이틀 쉬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게 막 매일매일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렇게 있다가 가가지고 하고 오고 이러면은 뭔가 여행 가는 기분이랄까 힐링하는 기분이랄까 이런 기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초보 시골 농부 남편님 응원합니다. 현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바로 들려드릴게요. 한태웅의 농사꾼, 베이로의 신토부리, 그리고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태웅의 농사꾼, 베이로의 신토부리,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야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전경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 여름 더워도 너무 덥네요. 제 짝꿍은 휴가 없이 뜨거운 태양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경남 일대의 약국과 병원으로 의약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매일 120여 곳에 약을 가져다 주는데요.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힘내라는 의미로 빛나는 트로트에서 음악 선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힘든 날씨에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힘내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응디, 제가 고른 노래 선물 남편에게 잘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 더운 날씨에 와, 평일에는 매일매일 120여 곳에 약을 가져다 주신대요. 와,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닐 텐데요. 말이 120이지. 운전하고 내렸다가 가져다 주고 또 운전하고 내렸다가 가져다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120번을. 와, 그리고 또 거기 가서 그냥 가져다 주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서류 같은 것도 또 체크하고 약도 제대로 또 갔는지 또 체크하고 몇 개인지 체크하고 뭐 이러고 와, 남편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경희님께서 더운 여름날 매일매일 고생하시는 남편을 위해서 노래 선물해 주셨어요. 남진의 지금까지 사는 동안, 소유지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오광혁의 만년사랑. 다 사랑하는 얘기죠. 남편분 행복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스 비드 렉스
5: 사무실에도
6: 렉.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필터 샤워기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로트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김태현의 고고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분기점 부근 4-5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도 남이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이 뒤쪽으로 3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청계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홍천에서 동홍천까지 7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설악 부근으로도 주춤하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도 짧게 정체입니다. 또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3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 나들목 호정 2교부터 차량터널까지 6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황윤성의 난리브루스였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골뱅이,
7: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210님께서요. 응디, 오늘도 빛나는 음악들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빛나는 트로트 들으러 오는 반짝입니다. 응디도 이번 주말도 짝꿍이랑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사시기 바랄게요. 맞아요. 저도 짝꿍이랑 행복하게. 근데 주말마다 오시는 거죠? 빛나는 트로트 주말마다 들으시면은 평일에 하는 그 재밌는 코너들은 모르시는 거겠네요. 주말에도 또 주말에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구나. 주말엔 못 듣고 평일에만 들으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주말에 이 재밌는 이 트로트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또 모르시는 것. 다 들었으면 하는 제 욕심이겠죠. 그래도 주말에도 알차니까요.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080님께서 응디, 힘든 여름이지만 과일 먹는 재미로 삽니다. 좀 전에도 복숭아 3개 한 번에 먹었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데 다른 과일들은 하나 먹으면 좀 만족이 되거든요. 근데 왜 복숭아는 3개 이상을 먹어야 될까요? 너무 맛있어.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이번에 복숭아가 다 맛있어요. 그냥 막 요 앞에서 막 대충 사도 맛있고 마트에서 사도 맛있고 배달해서 먹어도 맛있고 복숭아가 너무너무 달고 상큼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복숭아는 원래 기본 3개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쉴 새 없이 들어갔죠. 맛있겠다 복숭아. 집에 가는 길에 또 사가야지. 자, 이쯤에서 노래 3곡 들려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박서진의 흥해라, 윤수연의 니나노, 그리고 설아윤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0: 안전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은기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다이어리, 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기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연구한 방법 중에 세 가지 좋은 일 기록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좋았던 일 세 가지를 기록했더니 행복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반지의분들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좋았던 점들과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일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렸을 때 방학 숙제인 그림일기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개학하기 전에 한 달치를 몰아서 썼잖아요. 일단 오늘 나는 인형놀이를 하고 놀았다. 혹은 오늘 나는 수박을 먹었다. 이렇게 간단한 팩트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로 참 좋았다. 너무 재밌었다. 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했다 라는 말로 감상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몰아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읽어보면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사실 글을 쓰다 보면 힘들고 속상했던 마음도 튀어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기장인지 아니면 남을 험담하는 곳인지 잘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털어놓고 후련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사 한 스푼을 추가한다면 더 좋은 일이 되겠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일기를 한 편 쓴다면 우리 반지의분들은 어떤 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장민호의 인생일기, 한봄의 오늘 밤에, 하동근의 오늘도 웃고 가자.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장민호의 인생일기, 한범의 오늘 밤에, 하동근의 오늘도 웃고 가자였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일기입니다. 일기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인 민병욱 님께서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때 일이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을 맞은 저는 신나게 개울에 가서 멱을 감고 곤충 채집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놀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개학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탐구생활과 방학일기 개학 첫날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집 사는 영수에게 일기장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일기를 썼다고 했거든요. 우리 착한 영수, 저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빌려줬고 저는 방학 시작한 날부터 개학 전까지의 일기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베껴서 다음날 선생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선생님께서 저와 영수를 잠시 교실에 남으라고 하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둘 중 누가 일기를 베꼈니? 하고 물으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선생님에게 이시직고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일기를 보여준 영수도 함께 혼이 났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영수에게 미안합니다. 영수야, 내가 미안하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응용을 해서 아 너 오늘 수박 먹었구나 그럼 나도 오늘 수박을 먹었다 뭐 이렇게 수박이 참 맛있어도 이렇게 다르게 쓰지 똑같이 베껴 쓰지도 않는데 그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쓸 생각 영수는 잘했는데도 혼났어. 이건 참 미안할 만하네요. 그리고 한유나님께서는요 방학이 되면 사촌 언니와 오빠, 동생들이 다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방학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놀다가 가곤 했죠. 같이 뛰어놀고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었지만 밤에 한 입을 덮고 TV도 봤고요. 매일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보냈어요. 그렇게 놀다가 방학이 끝날 때가 가까워지면 옹기종기 모여서 밀린 일기를 썼지요. 밤톨 같은 머리를 서로 모으고 방학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서 서로의 일기를 모방해서 썼답니다. 방학이 끝나는 건 아쉬웠지만 다음 방학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장을 보면 언니, 오빠, 동생들과 놀았던 방학의 추억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연을 적다 보니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한 번에 몰았어도 좋으니까 여름방학에 일기를 썼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요즘도 일기 쓰나요? 요즘은 안 쓰죠. 참 그 추억이 있어서 좋았는데 몰았으면서 그 삶의 고단함도 느끼고 이런 건 제때제때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반성도 느끼고 그때 그 시절이 추억이 참 많아요. 김경민님께서는요. 학창시절 저는 일기를 두 번 기록했습니다. 한 권은 선생님께서 봐도 괜찮은 일기, 그리고 다른 한 권은 나만 볼 수 있는 비밀 일기. 말하자면 1번은 일기장을 채우기 위해서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착한 학생인 듯 기록했고요. 2번은 정말 진솔하게 내가 한 행동들을 기록해뒀죠. 그리고 절대 아무도 볼 수 없게 열쇠로 잠가두었습니다. 사실 일기란 것은 솔직하고 거짓이 없어야만 하는데 학교에 내야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저에겐 딱 한 권의 오래된 일기장이 남아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다 사라지고 없는데 다행히 한 권이 남아 그 시절의 꿈을 가끔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너무 소중한 나만의 일기장. 이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와,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하셨네요. 보여주는 일기? 나만 보는 일기.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저도 다 거짓으로 적어가지고 뭐 그런 거 발견된다 그러더라도 그때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밀 일기장 보면. 와,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런 일기장이 있었으면 보면서 참 재밌게 봤을 텐데 다시 돌아간다면 저도 두 번을 쓰고 싶네요. 자, 초등학생 여름방학 때 친구의 일기를 베끼는 바람에 선생님께 혼이 났다는 추억사연을 보내주신 민병욱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태진아의 미안미안해.
그리고 서주경의 쓰러집니다에 이어서요. 김경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하춘화의 청춘의 꿈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진아의 미안미안해, 서주경의 쓰러집니다, 타준아의 청춘의 꿈 듣고 왔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감사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고백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777님께서요. 응디 올 여름은 엄마가 친구분들과 남해로 여름휴가 떠나셨거든요. 근데 여행 떠나기 직전까지 챙겨야 할 것들을 확인하고 선글라스 찾느라 진땀 흘렸어요. 엄마가 여행 가시고 난 다음에도 엄마의 잔소리 환청이 들렸답니다. 송여사님,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셔요. 이 갑자기 어딘가 갈 때 뭔가 필요한, 아 그거 어디 놔뒀더라? 아 내 선글라스 있잖아, 그 동그란 거. 이거 선글라스 아니 말고 그 동그란 거 쓰고 싶은데 그게 없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온 집안에 디벼야 돼요. 아유, 아무튼 잘 가신 것 같네요. 재밌게 놀다 오시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진해성의 바람 곡에 김현숙의 달려와.

있는데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신승태의 건강이 최고더라 띄워드리면서 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연희에서 홍제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또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홍천휴게소에서 동궁천까지 10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후로 설악 부근으로도 정체, 또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8km 정체입니다. 더 지나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도 주춤하고요. 이 선동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0: 휴가 안 가? 여름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누는 이야기죠. 날씨 얘기처럼 그냥 하는 말. 특별히 대답이 궁금하지 않지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왠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말 꽤 많아요. 별뜻 없이 던지는 이런 빈말이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연애 안 해? 결혼 안 할 거야? 이새 소식 없어? 이런 말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던지는 질문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한다면 당사자는 피하고 싶을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어렵죠. 남은 오늘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예쁠 말만 해보면 어떨까요? 토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1: 제와페이 인트로듀싱 메이드 인 에이시아.

0: 쉘터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참 좋아했었는데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휴가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중에서 뭐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외국도 있고 참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은 게 집콕. 집콕이 최고의 피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는 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집콕이 최고인가 봐요. 이 최고의 휴가라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너무 더운 날씨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도 많고 그리고 비싼 여행보다 조용히 쉬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사연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이 사실 휴가의 목적은 뭐 결국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마법같은 시간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번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핏.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이성호님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잠깐 동네 마트 들렀는데요. 내 앞에 여성 고객이 복숭아를 하나하나 손에 쥐고 눌러보네요. 딱복, 물복 확인을 하는 것 같지만 왜 이러는 거죠? 만진 복숭아 나는 안 산다 하시면서 이성호님이 보내주셨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진짜 딱복인가 물복인가를 고르시려고 하시는 건가? 근데 이것도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상품성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이 맛있는 거를 고르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손가락 대신에 눈과 향으로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콩디, 지금 냉면집에서 일중인데 손님이 많네요. 아무래도 냉면이 인기일 거 아니에요. 날씨는 더우니까 사장님 몰래 보내고 있습니다. 콩디한테 출석 체크 필수죠.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오혜진이 아우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 이 모습을 보신다면 살짝 눈 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호님, 돈만 내고 안 나가던 아파트 헬스장에 큰맘 먹고 왔습니다. 이제 반 시작하셨네. 에어컨 빵빵하고 더 빨리 올걸. 후회가 됩니다. 좋네요 하시면서 운동하면서 듣게 좋은 음악 많이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박찬호님, 오늘 주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곡들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M2M의 세 글자 듣겠습니다.

4321님, 매일 차에서 듣다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듣기 위해 라디오를, 이 마음이 감동입니다. 사무실에서도 듣기 위해 라디오를 중고로 어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듣고 계시대요. 중고 라디오를 구입하셔서. 주파수 고정해서 잘 듣겠습니다. 더운 날씨 모두 힘내세요. 4321님. 저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6427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셔. 최근에 펌을 했습니다. 늘 짧은 스타일만 고집하다가 꾹 참고 길러서 펌을 했는데 사무실 여직원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서 내심 표현은 안 했지만 기분이 좋네요. 오, 이 김 펌을 하고 나서 반응이 아주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스타일을 오래 가져가는 걸 참 지루해하는 그런 성격이라 기르기도 했다가 단발로 숏컷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유 뭐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는 게 머리인데 뭐 뭔들 못해 항상 이런 마음으로 헤어스타일을 변화를 주곤 하는데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김민지님 출첵합니다. 아침부터 엄청 바쁜 하루였습니다. 바빴어. 제주 와서 처음으로 제주로 이동하셨나 봐요. 평생교육원에서 요가와 쥐법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많이 덥지만 내 몸이 하는 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김민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평생교육원에서는 이 전문 지휘자를 양성한다라기보다는 합창단이나 무슨 교회 성가대 등등등 이 기초주의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을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민지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고 한 분만 더 전해드릴게요. 강보혜님이 주셨습니다. 친정에서 옥수수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셨대요. 근데 요즘 옥수수 너무 맛있어요. 버터에 막 이렇게 알알이 다 뜯어서 버터에 구워서 먹었더니 그것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스프 해서 먹었더니 그것도 좋고 그냥 막 해먹습니다. 요즘 옥수수 정말 지인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앞집 옆집 아랫집 나눠주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옥수수 껍질을 벗겼더니 팔에 두드러기가 점점점. 강보혜님 이 옥수수 이 그 가장자리가 거칠죠. 그리고 그 아주 미세하게 그 털도 있어. 그래서 피부에 조금 자극이 간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보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옥수수 잔치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끼어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D의 애수 준비했습니다. 오, 이 노래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청풀리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봅니다. 라라랜드 주말의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청풀리. 오늘 첫 번째 청풀리의 주인공은요. 박태준님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날이면 저희 가족은 짐부터 싣는 게 아니라 플레이리스트부터 틉니다. 다 탔지? 출발!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오기도 전에 차 안에는 음악이 먼저 흐르죠. 출발할 땐 다들 들떠있고 고속도로에 올라서면 창문 밖의 풍경도 점점 여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외칩니다. 바다 언제 나와? 조금만 가면 돼. 그럴 때쯤이면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떼창이 시작됩니다. 신나게 박수치고 가사 틀려도 웃고 막히는 길도 음악 덕분에 그리 지루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순간에 볼륨도 한 칸 더 올리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피서지에서 노는 시간만큼이나 목적지로 달려가는 차 안의 시간이 또 하나의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도 창문을 활짝 열고 함께 따라 부를 우리 가족의 여름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함께 듣고 싶어요.

첫 번째 청플리 주인공 박태준님의 사연과 함께 플레이리스트 열어봤습니다. 이 세 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코요테의 순정 그리고 박명수 씨, 제시카가 함께한 냉면, 거북이의 비행기 이렇게 세 곡 만나고 왔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여행 떠나나 싶으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좀 색다른 플레이리스트를 항상 만들어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차 안에서 음악이 쾅쾅 울리죠.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고 뭐 춤도 추고 이러는데 저의 여행 그 분위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박태준님 사연 잘 받아봤습니다. 주말에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두 번째 주인공은 익명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아, 여기 옆에 이름은 있는데. IMF 때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보낼 수 없어 저도 함께 갔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 사업도 도왔습니다. 친정엄마가 계셔서 버틸 수는 있었지만 낯선 타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결국 심한 향수병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축 처져 남편은 아예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직원들이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론 알아? 진짜 멋있더라. 나는 NRG가 진짜 멋있던데. 최고야 최고.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낯선 중국 땅에서 한국 가수 이름이 들리다니. 직원들은 한국 노래를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춤까지 따라추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스레 어깨가 펴졌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뿌듯했고 저도 모르게 한국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향수병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텨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차를 타면 그 시절 중국에서 저희 부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어줬던 한류 1세대 노래들을 종종 찾아 듣습니다. 그때 그 노래들이 낯선 타국에서 저희를 버티게 해줬듯 올 여름도 이 노래들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길 바라면서 함께 듣는 노래 신청해봅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5: 메디힐 톤업 패드.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겨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0: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11: 익명으로 요청하신 라라가족의 플레이리스트. 어깨를 쫙 피게 해줬던 곡이 어떤 곡일까 사연 소개하면서 궁금했는데, NRG의 히트송 그리고 이정현 씨의 줄래, 그리고 클론의 초련,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뭐 쩐더헌 슈아이거 뭐 이런 얘기도 들렸을 것 같고, 정말 멋있어 이 남자들 뭐 등등, 그리고 타이빵러 정말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론 얘기 나오고 에너지 얘기 나오니까 귀가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세 곡 우리 익명으로 요청하신 분 때문에 들어봤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박태준님, 그리고 익명의 라라 가족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 끝곡을 전해드려야 하네요. 이 곡도, 1부 끝곡도 중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우리 안재욱 씨가 가사 번안해서 친구라는 곡으로 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욱 씨 만나보시죠. 친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정릉에서 국민대 부근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이산 쪽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더 지난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에서 반포 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10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들어볼 영화 음악은 1983년에 개봉한 영화 플래시댄스 OST 아이린 카라가 부른 What a Feeling 준비했습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오죠.

0: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들으신 노래는 영화 플래시댄스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이린 카라의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 이었습니다. 1983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무려 6주 동안 정상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 그리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그래미상까지 휩쓸면서 80년대 대표하는 영화 음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영화 꽤나 재밌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플래시댄스. 주인공 이 알렉스 오원스가요. 이 낮에는 그 뭐지? 용접공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클럽에서 이 춤을 추는 18살 여성입니다. 언젠가 전문 무용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사랑과 꿈 사이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왜 유명할까를 노래 나가는 사이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 속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이 물을 뒤집어 쓰는 그 춤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영화사의 이 남을 만큼 아주 상징적인 명장면이 아니었었나 싶고, 그리고 어깨가 드러난 그 회색 맨투맨 패션도 당시에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1980년대 청춘 영화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영화 한 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 라라랜드 토토보 오늘은 딱 10년 전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 노래라면 거의 대부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2016년 히트곡으로 10년 전의 내 모습을 여러분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매주 토요일 그 시절의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토요일에 이번과 함께 토트본. 오늘은 2016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네요. 아, 요때구나.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 최고 이 바둑기사를 이기면서 전 세계 AI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AI의 발전이 어느새 아, 우리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편한 것도 확실하게 있지만 저는 조금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 너무 빨리 우리들의 자리를 AI가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10년 전이라고 하면은요, 바로 엊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벌써 10년이라고?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오늘 토토봄 바로 엊그제 히트 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노래 한 곡이 뜨면 몇 년을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유행이 빨라서 좋은 노래 잠깐 듣고 놓치는 게 많습니다. 10년밖에 안 됐다고? 벌써 10년이나 됐어? 각자 느낌이 다르실 텐데 내가 좋아했던 노래 오늘도 라라랜드에서 발견해 보시죠. 여러분들 깨끼빠빠 기억나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리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유행어가 유행을 했었고요. 또 욜로족 아 그러네. 그리고 소확행 이런 게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혼밥 혼술 1인 시대가 슬슬 시작된 해가 바로 2016년 이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16년 히트곡 토트본. 2016년은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기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스타를 뽑기 시작한 그런 해였습니다. 국민 프로듀서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많았지만 프로듀서 101 이 연습생 가운데 내가 직접 데뷔 멤버를 뽑는다는 게 엄청난 몰입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오디션에서 최고의 곡은 핑미 또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이 핑미가 나오면 춤을 모르는 사람도 막 따라하고요. 각을 맞춰 부르던 그 노래 핑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해 BTS 빼놓을 수 없죠. 피땀 눈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강렬한 청춘 이미지를 벗고요. 철학적인 세계관을 담은 퍼포먼스로 방탄소년단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BTS가 끌어올린 K-POP의 영향력 정말 대단하죠. 요즘은 K로 시작되는 거 모든 게 글로벌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K-뷰티 엄청나죠. K-푸드 그리고 K-드라마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코리아는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10년 전입니다. 2016년 히트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보 오늘은요 2016년 내 이야기와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핑미 듣고 왔고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굉장히 힘이 있네요 진짜. 그리고 BTS의 피, 땀, 눈물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다시 10년 전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연습생 시절을 거치고 치열하게 살아남은 멤버들이요. 그룹을 만들고 방송에 등장하면 신인인데도 그냥 완성형이었습니다. 2016년 그야말로 걸그룹의 시대였어요. 샤샤샤라는 유행어를 만든 트와이스의 치얼업. 단 세 글자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치얼업이라는 말도 그냥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전하는 거래요. 나한테 좀 잘하라고. 깜찍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큼한 노래, 그룹 이름이 여자친구예요. 남성 팬들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겠죠.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교복 입은 소녀들의 성장과 첫사랑, 그리고 졸업의 아련함을 담아낸 2016년 대표 가요 중 하나죠. 트와이스의 치얼업,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토토보 오늘은요 2016년 가요계 히트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셨어요? 극장 가서 부산에 보셨다면 그게 10년 전 여름입니다. 아, 그렇구나. 천만 관객을 모았던 부산행은요 한국형 좀비 영화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2016년 레전드 드라마도 쏟아져 나온 해였습니다. 라라.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태양의 후예.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도깨비. 아, 이 대사가 이 드라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요즘 10주년이 돼서요. 그때 배우들이 모여서 방송을 하던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도깨비 OST 거의 모든 노래가 인기곡으로 떠올랐습니다. 첫 방송 이후에 Stay With Me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검색어 폭발했었다 하고요. 드라마를 안 본 사람도 이 노래 전주만 들으면 눈 오는 캐나다 퀘벡 떠올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2016년을 빛낸 명곡입니다. 또 요거 빼놓을 수 없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 대한민국 여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간 유대위, 유시진 대위.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내 걱정만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 오글거리는 대사에 심쿵했다는 시청자들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 설렘을 그대로 담은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축가 결혼식에서 거미 씨가 축가로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라이브로 들어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죠. 토토본 뮤직 큐.

토요일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찬열 펀치가 함께한 Stay With Me 그리고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보는 토토본 계속 가볼까요? 라라.

만능 엔터테이너, 팔색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수로도 배우로도 정말 멋지게 활동하는 두 명의 엔터테이너가 있었으니 귀여운 사투리로 매력을 뽐낸 에이핑크의 정은지, 응답하라 1997에서요 H.O.T를 따라내던 아주 열렬 팬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첫사랑 수지, 가수 겸 배우가 아니라 노래할 때는 가수, 연기할 때는 배우 그 자체인 두 명의 엔터테이너예요.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정은지 씨가 작사를 한 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빠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라고 하죠. 에이핑크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댄스곡으로 사랑을 받다가요. 솔로곡으로는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늘 바라기. 2016년 히트가요. 이번 노래는 국민 첫사랑 수지와 엑소 백현의 만남만으로 화제가 됐던 노래 드림입니다. 발매하자마자 음원 차트 올킬 했고요. 달콤한 멜로디가 심장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지의 숨쉬듯 노래하는 그 목소리 아주 매력적이죠.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토트원 뮤직 온!

오예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2016님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굉장히 정감 가는 그런 문자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콩디 오랜만에 출석 체크를 합니다. 저번 주 한 주는 휴가다 보니 아내랑 일본 여행 중이라서 콩디에게 조금 소홀했습니다. 소홀했어. 여행 다녀와서 다시 출근을 하려니 이번 주는 많이 힘드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하고 있는 박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온도는 여름만 오면 36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시원한 곳에서 일주일 넘게 쉬다가 일을 하려고 하니 몸이 녹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콩디, 제가 다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2016님, 일본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힐링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방 회사 생활 적응하실 것 같아요. 우리 2016님. 이분에게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 토토본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늘 토토본은요 2016년 10년 전으로 가봤습니다. 그 시절 추억을 마음껏 해보셨을까요? 오늘도 토토본 함께해 주신 라라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어볼 마지막 곡은요. 이 노래도 10년 전이네요. 2016년 화려한 아이돌 사이에서 감성을 접수한 발라드가 있었습니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노래로 오늘 라라랜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인데요. 월릉분기점에서 월계 1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또 강변북로 구리 쪽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10km가량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3km 주춤하고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둔대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살림을 좀 해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 알아서 빨래를 해주는 세상이지만 그 빨랫감을 제때 꺼내지 않으면 일이 더 늘어나죠. 다 된 빨래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기껏 한 빨래에서 쉰내 나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하고요. 다 마른 옷들을 바로 꺼내지 않으면 꾸깃꾸깃 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쌓이다 보면 미움과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불만은 더 크고 단단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때제때 바로바로 풀고 털어내는 게 탈이 덜한 방법이 될 겁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은요, 보아의 밀키웨이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되고 계세요. 아, 오프닝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마음에 쌓아놓은 그 먼지들, 좀 찌꺼기들, 이런 거 바로바로 풀어내야 좋더라고요, 그죠? 예전에는 뭐, 지금도 뭐 변함없겠지만, 뭐 상황 봐서 하지 뭐. 나아지겠지 뭐. 내 마음 같이 되는 그 시간을 나 혼자 겪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나만 되게 탈이 나더라고요, 그죠? 좀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이런 거 진짜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아, 명상을 통해서 좀 나아지려나? 좋은 생각, 이쁜 생각, 나마스테 해야지 내 몸 안에 머릿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사라질 것인가. 한번 편안한 마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 그 안 하던 거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뭐 독서를 한다거나, 예, 어떤 거에 몰두해서 빠져들면 상념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속까지 시끄러우면 더 덥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저는 인호진이고요.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으로 만나봅니다. 이건선님, 그 왜 요즘 같은 날 수제비가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종일 에어컨을 쐬서 아이 몸이 부실한가 싶네요. 그래서 애호박이랑 양파, 감자 썰어놓고요. 수제비 반죽은 어떻게 떠야 되나 너튜브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정신이 없네요. 아, 요즘은 참 레시피가 다 영상에 맞게 내가 하는 시간에 맞게 착착 준비돼 있어서 너무 좋은 세상이죠. 저는 수제비

같은 경우는 아 수제비 적어도 그 반죽 뜨는 건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수제비 엄청 해주셨거든요. 뭐 지금도 잘 해주시지만 그 반죽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한입거리로 모양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쭉쭉 뜯어가지고 쭉쭉 마치 그 고스톱 칠 때 패 주듯이 상대에게 그 하나씩 주듯이 이런 식으로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퐁당퐁당퐁당퐁당 떨어뜨리시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 봐가지고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따끈한 이열치열 수제비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박수경님 돈을 주었어요. 얼마요? 29,000원이요. 아, 근데 솔직히 요즘 제가 좀 보릿고개라 한참 고민했거든요. 근데 결국 망설이다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왔습니다. 그 돈으로 감자탕 사 먹고 싶었는데 꾹 참고요. 집에 와서 열무김치 비빔밥 먹었습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신청합니다. 감자탕이요. 비빔밥으로 잊혀졌거든요. 아유 이 센스 어쩔 거예요. 아 맞아요. 29,000원 뭐 돈 숫자가 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뭘 잃어버리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솔직히 푼돈이 떨어졌어도 내게 아니면 건드리질 않잖아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 훌륭한 모습에 우리 박수경님이 앞장서 주셨습니다. 비빔밥으로 잊혀진 김에 그 노래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리고 동물원의 해화동까지 듣고 올게요.

동물원의 해화동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였고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세요. 1539님, 인디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해외에서 매일 밤 듣는 청취자예요. 사연은 자주 못 보내지만 인디의 하차 소식에 부랴부랴 로밍을 해서 문자를 남깁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지는 따뜻하고 다정한 인디의 마음 잊지 못할 거예요. 늘 응원할게요. 소식 들으셨어요. 해외에서 콩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해외 특파원분들도 아이고 참 한 분 한 분 생각이 나는데 두고 떠나려니까 마음이 so sad. 아, 너무 슬픕니다. 그치만 그 우리의 추억 4년 잘 살았다. 해외에서 잘 적응했다. 덕분에 좋았다. 저도 보내주시는 소식에 정말 어떤 그 글로벌한 감각도 키울 수 있었고요. 여기 딱 사령탑으로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신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우리 1539님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타지 생활 하시겠지만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5150님, 인디,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20년을 다닌 회사도 퇴사해서 인디에게 응원을 받고요. 인생 처음으로 집도 샀었네요. 좋은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처럼 그렇게 인디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길 저도 기도할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할게요. 아, 우리 5150님께서 알고 계신 가장 예쁜 노래를 청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 고스란히 전해지고요. 그래요, 4년 동안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집도 사면서 좋은 축하와 박수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업다운이 있겠지만 우상향하면서 건강하게 행복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려드리고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도 이어집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듣고 오셨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부 한창 달려가고 있어요. 6041님, 휴가 다녀와서요. 지금까지 빨래만 했습니다. 휴가의 마무리는 역시 빨래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저녁은요. 얼음 동동 콩국수 먹을 거예요. 하트 하트 하트.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좋으셨어요? 땀도 정말 많이 흘리셨죠? 관리한다고 해도 가져간 또 그 의상들 다 나름대로 소화하셨습니까? 저는요 한 3배 4배는 싸가는 맥시멀 리스트라서 무슨 패션쇼를 하러 가냐? 1박 2일인데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렇게 뭔가 미련이 많이 남고 좀 다 준비해서 가는 스타일이라 참 이것도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그죠? 가져와서는 그래서 하나도 안 입은 건 고스란히 그냥 넣어놓고요. 입은 거, 맨날 입던 거 그것만 살짝 예, 세탁을 맡기곤 하는데 빨래하고 나면 너무 좋죠. 깔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콩국수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영훈님, 아, 휴가철이라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서 마트에서 하루 6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운데 혼자 고생하는 남편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요. 나이도 있고 쉽진 않겠지만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 남편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이 문자 안에 가족의 사랑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게 느껴집니다. 우리 영우님도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마음도 힘드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남편이 참 수고 많다, 고생한다, 고맙습니다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찡해집니다. 예, 참 한편 다행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일자리가 있다는 게 기분 좋은 일 같아요. 영우님 복 받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만큼 합당한 보상 받으시고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준비했어요.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거미의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들려드릴게요.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0: 오타!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

0: 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1부 마감할 시간이네요. 우리 최용빈님 사연 좀 봅니다.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주말에 예비신랑의 한복을 보러 다녀왔는데 와, 우리가 진짜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따라오셨는데 왠지 모르게 들뜨신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짠하든지 유유. 결혼 앞두고 마음이 참 묘하네요. 우리 홍빈님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보내주셨어. 주인공이실 텐데요, 그죠? 아, 결혼, 사랑을 가꾸고 결실을 맺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 큰 일을 다 잘해내신 것 같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간다니까 서럽고 이런 마음이 매번 그 스케줄마다 느껴질 겁니다. 참 마음이 묘하지만 결국엔 행복한 인생의 참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혼식 잘 치르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전람회의 취중진담 골랐어요. 우리는 2부에서 신청곡 하이웨이로 다시 만나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도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나면서 현재 4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8km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오산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 신불산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 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서태지 아이들의 시대의 유감이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우리 스틴들의 신청곡을 기다려요. 같이 듣고 싶은 그 노래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신청곡 연료 가득 채우고 떠나봅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스드인의 신청곡으로 달리는 시간입니다. 연료 떨어지지 않게 노래 신청 많이 부탁드려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문효숙님, 고3 둘째 학원 시간 끝날 때 맞춰서 밥 먹이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선곡이 너무 좋네요. 휴가를 못 가서 아쉬운 마음, 거북이의 비행기로 달래주세요. 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래, 지금 열심히 하자. 올 한 해 잘 보내고 우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자. 1973님, 아이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더운데도 온전히 해를 맞으면서 바닷물에 뛰어드는 아이들을 보니까 대단하다 싶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카페에서 멀찍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는 중이에요.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신청할게요. 아, 이 노래가 딱 흘러나오면서 아이들의 물장구 치는 모습, 해변을 뛰어다니는 모습 딱 보면은 뮤직비디오 한 편 그냥 뚝딱이겠는데요. 동영상 촬영 한번 해보세요. 5671님, 주말이라고 낮잠 푸지게 자고 일어나니 지금이네요. 비몽사몽입니다. 코요태의 비몽으로 잠 좀 깨워주세요. 어우, 선곡 센스. 그 흔히 들려드리지 않은 이런 노래를 자신의 사연에 맞춰서 완벽하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그리고 코요태의 비몽.

거북이의 비행기,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코요테의 비몽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달려가고 있어요. 4837님, 저희 부부는요 매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를 스피커로 크게 틀고 동네 뒷산으로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셋이 운동하는 기분이에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듣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뒷산에 우리 셋이 올라가면서 좋은 노래가 오면 세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다섯 명이 되고 동네 주민들 만나서 인사도 하면서 아, 그 라디오 좋은데요? 뭐예요? 하면은 스윗 드라이브도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007님, 20년 지기 친구에게 축가 부탁을 받았어요. 심지어 노래도 그냥 알아서 골라달라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다비치의 이 사랑 가사가 너무 좋죠. 그리고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 그대만 있다면. 이 부분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그 이별 노래 같아서 망설여지는 그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까지 고민입니다. 축가 전문 인디 뭐가 좋을까요? 하나 좀 골라주세요. 아, 그리고 축가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아, 그래요? 한번 다시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다 한번 같이 들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비치의 이 사랑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부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 이거 이별 노래 같은데 이런 마음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축가 꿀팁이 있다면 자신의 노래에 빠져서 부르지 말아주세요. 예, 이 노래는요 신랑 신부를 위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어설프더라도 신랑 신부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다 그 마음이 전해질 거란 말입니다. 자,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다비치의 이사랑,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다비치의 이사랑,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아이유의 너의 의미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친구에게 축가 부탁받았다는 1007님, 요 네 곡 다 좋은데요? 한번 불러보시고요. 아, 딱 찌릿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로 연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64님, 누나랑 교대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어머님 폐에 물이 차서요, 4일째 하루에 1리터씩 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잘 치료받고 무사히 퇴원하시길 빌어주세요. 어머님 휴대폰에 콩 깔아드리고요, 이어폰까지 꽂아드리고 왔어요. 소개되면 좋겠네요. G.O.D의 어머님께 신청할게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어요. 아휴, 그거 빨리 말씀 안 해주시고 자식들한테 패키칠까봐 참고 참고 그러셨는데, 점차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잘 치료받으시고요, 건강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절하게 빌어드립니다. 5957님, 인디, 제가 짝사랑 중이었는데요, 그분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 동료가 슬쩍 귀띔해졌거든요. 회사 사람이라서 엄청 조심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 막 갑자기 막 두근두근해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프라이머리에 러브 들려주십시오. 야, 진짜 이 더위에 혼자만 핑크빛이네. 난리 났네. 아이고, 좋겠네. 좋겠어.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겠는데.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다니, 막 이러시죠. 맞아요. 우리 5957님이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이십니다. 마음껏 만끽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예, 좀 사랑을 차곡차곡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도 나 마음에 든다는데 뭐 좋지 뭐. 이제 될 일만 남은 거지 뭐. 2243님, 옛날 노래들 중에서요, 요즘 나와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 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 곡도 그런 노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션의 모던 워즈 듣고 싶어요. 아, 이 노래는 제가 엄청 좋아했죠. 저희 대학교 때 데뷔 전에 아카펠라 팀 할 때 이거 편곡해서 엄청 사랑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들어도 워낙 훌륭하고요, 화음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빨리 나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G.O.D의 어머님께, 그리고 프라이머리의 러브, 오션의 모던 워즈까지 들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토요일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 신청곡 하이웨이로 잘 달렸죠?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끝곡은 우리 3020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로 골랐어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셔서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도로 이동량 대부분 풀렸습니다.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차량 과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도 전 구간 수월한데요. 다만 빗길로 인해서 도로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감소 안전운전 전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속도만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종에서 화도, 더진아 덕소산배에서 강일까지 각각 4km씩 정체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하여금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관심을 쏟고 한결같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처음엔 고맙던 것도 나중엔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죠. 그래서 좋은 관계는 여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강한 거리, 서로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동안 받은 마음의 크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적당한 여백 말이죠. 억지로 거리를 메우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케이시 앤더 선샤인 밴드 Give It Up.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8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관계의 밀고 당김, 밀당이라고 하죠. 이 밀당이 도를 지나치면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애태우게 만드는 전략이 되지만 적당하면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감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 상대와 건강하게 교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상대를 흔드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중심처럼 밀고 당기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벨린다 칼라일, Heaven is a place on earth. 9236님이 신청하셨어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8일 토요일 밤이에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325님, 오늘도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 그리고 있네요. 저는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음악에 젖어서 색을 칠할 때면 인생을 그리는 것 같아서 항상 즐겁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어떤 걸 그리실까요? 예, 뭐 그림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뭐 유화를 그리시는 건지 수묵화를 그리시는 건지 수채화를 하시는 건지 아크릴화인지 파스텔화인지 예, 음악을 들으면서 예, 그림을 그리면 확실히 이게 뭔가 이게 영감이라고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게 있긴 있어요. 예, 저도 그 일주일에 한번 그림 그리러 가잖아요. 예, 모란센터에 그림 그리러 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항상 저희 클래식 FM을 들으세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아마 너튜브에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항상 들으시더라고요. 그게 올라왔던 걸 이렇게 지난 걸. 예. 그래서 이제 DJ 멘트도 다 들리고. 예. 그래서 확실히 음악을 틀 때랑 안 틀 때랑 이게 예,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예. 드림팝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117님 방학이라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얼굴 보자마자 밥도 안 먹고 예, 바로 즉흥으로 남해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얼마나 반갑던지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어서 더 기쁜 하루였습니다. 아, 이 두 분 둘 다 피시네 피. 이게 제이면은 절대 이렇게 나왔어. 야, 이거 즉흥적으로 이렇게 오늘 좀 남해가 좀 꽂히는데 오늘 갈까? 야. 아니 방학이라면은 아이들 방학 얘기하시는 거겠죠? 아이들 방학인가 아니면은 3117님 방학이에요? 잘 모르겠네. 예. 이런 게 또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예 뭐 놀러 가거나 이런 게 좀 재미죠. 예,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요. 그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폭풍이 너무 좀 두려워요. 예. 네. 뭐 쓰러진다거나, 뭐 그 다음날 뭐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누구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거나, 예. 뭐 일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리고 좀 젊었을 때는 좀 감당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항상 마음은 예, 항상 마음은 이제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죠. 저는 그런 게 항상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혼자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때는 그거를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거 제 주변에는 저보고 미쳤대요. 그래서 정신 나가내래요 저보고. 그래서 예,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거를 지금 펼쳐보지를 못했어요. 요 근래에는. 아, 젊으시네요. 예, 3117님. 자, FR David의 Words. 예, 오늘은 이 곡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예, 요 곡은 1091님도 신청을 하셨고요. 1345님이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 신청하셨어요.

FR David Words, 예, 3117109님이 신청하셨고요. 1345님이 신청하신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 들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314님, 쌍둥이 아들 둘에 남편 하나입니다. 예, 집에 남자만 셋이죠. 매일 집안일에 치여 삽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자들 입맛이 까다롭지 않다는 거. 고기 하나 볶아주면 좋다고 먹어요. 예, 쌍둥이 둘 다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니 그때부터는 집안일 훈련 좀 시켜야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시키세요. 아니 요즘은 진짜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본인 할 일,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그 자기 방 청소, 뭐 그 다음에 예, 정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부터 시키셔야 이것도 습관이 돼서요. 계속 안 하다 버릇하면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아마 반항할 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시키지도 않은 걸 엄마는 왜 지금 이제 우리 중학생 됐다고 시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아유, 그러게 이거 아니 집안일을 함께 해야지. 예, 남편분도 그렇고 그렇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 입맛만 까다롭고 아 이러면은 정말 진짜 속 터지죠 진짜.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예, 다행이네요.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서 그냥 반찬 한 가지만 주면 그냥 주는 대로 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십니다. 예, 5314님한테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림 씨, 이선웅 씨가 신청하신 신디 로퍼 타임 애프터 타임.

저스틴 비버 러브송 4803님 양지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성우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8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795님 처음 문자 보내

저는 18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를 찾고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내를 찾습니다. 결국 우리 집 최고 인기인은 아내네요. 오늘도 가족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저녁 보내고 있습니다. 예, 18개월. 이제 돌이 지나고 6개월이니까 이제 걸어다니겠네요. 예, 걸어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만지고, 예, 지금 사고 칠 때인데. 예, 아내분은 인기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왜 맨날 나만 잤니? 어, 지겹다, 지겨워 아주. 예, 아유. 그래도, 네, 웃으신다고 하셨는데 2795님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다 웃어야지 행복한 거지. 예, 아이들 금방 커요. 예, 18개월 뭐. 예, 그러다가 이제 진짜 서너 살 금방 되고요. 진짜 금세 또 초등학교 입학하고. 예, 저도 예, 요즘은 저희 큰아이랑 좀 대면대면 해요. 네. 대면대면 하고. 예. 그런데, 뭐, 사춘기이기도 하고,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좀 약간 갱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대면대면 하고, 뭐, 대화가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예. 예전, 네, 아,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좀 안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때를 부리고 막 승질을 부리고 말썽을 피우더라도 어렸을 때는 아이가 저보다 작고 예, 그냥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뭔가 이제 철이 덜 된 상태의 어떤 그 귀여움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저한테 있었는데 하, 이제는 예, 그걸 좀 추억하면서 좀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금방 와요. 2795님. 예. 아이스 커피 드시고 속 차리세요. 지금도 뭐 행복하다고 하시니 좋네요. 9009님. 예. 불토가 아깝지만 누워서 듣고 있어요. 예. 아침부터 귀가 찌릿찌릿거리며 예. 불편하더니 비염에 콧물까지 예. 오늘은 아예 푹 쉬렵니다. 아이고. 아, 이게 비염에 제가 심각하게 걸려보질 않아서 근데 이게 알러지 있는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힘든가 보더라고요. 예,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그냥 콧물이 막 나오고 재채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예, 많이 있겠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5041님이 신청하신 예, 5-4 Fighting, 예, 100 Years, 그리고 A Great Big World, Where Does the Time Go?

5041님이 신청하신 5 of 4 Fighting 100 Years 그리고 Great Big World Where Does the Time Go 였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8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150님, 20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쉬면서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차에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는 오는 길마다 듣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를 좋아하는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20년 회사를 다니시고 예.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아닌가? 속 시원하시려나? 새로운 또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 그래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시고 뭔가 생각을 하고 예, 계획을 짜고 뭐 계획한다로 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오랜 시간 또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번에 좀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계속 이렇게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간에 이제 관성이 있어가지고요. 뭘 이렇게 안 하면 자꾸 막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굴딩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How long will I love you?

0: 소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완두콩님, 남편한테 치킨이 먹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남편이 토종닭을 사왔어요. 화가 나서 냅다 소리쳤습니다. 닭은 네가 삶아 먹어. 나는 내일 치킨 먹을 거야. 속이 우려네요. 아니, 이 남편분 도대체 뭐야? 아니, 치킨하고 토종닭을. 이거 튀기기도 힘든데, 집에서는. 제가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밴폴즈의 Still Fighting 듣고요. 저는 2부 드림 시어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이긴 하지만 극심한 폭염 탓인지 지난 주말에 비해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른 아침부터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동해안 일대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모레 오전까지 강원과 또 경북 동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예보도 들어있으니까요. 안전운전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도로 소통은 좋습니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7터널을 가기 전 3차로 막고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 굽잇길이라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미리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내입니다.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화랑대 진출로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구리시계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이스케이프 클럽 아비데요. 예, 533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 가져온 영화는 1991년에 개봉한 사랑의 기적입니다. 영국의 신경과 의사 올리버 섹스가 1973년에 쓴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로빈 윌리엄스와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69년 뉴욕의 한 병원. 그곳엔 1920년대에 유행했던 기면성 뇌염으로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는 환자들이 가득한데요. 새로 부임한 의사 세이어 박사는 그들이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음을 직감하죠. 그리고 그는 결국 신약을 이용해 그들을 기적처럼 깨우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담당한 랜디 뉴먼의 곡부터 듣죠. 루시.

베인브리지 병동의 제3병동, 이곳의 별칭은 정원입니다. 그저 때가 되면 음식과 물만 주면 되는 곳, 정신을 잠들어 있고 몸은 마비된 기면성 뇌염 환자들의 병동이었죠. 그들은 정원에 심어진 화초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이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고, 병원의 그 누구도 그들에게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세이어 박사는 그들에게서 이상한 신호를 발견하죠. 미약하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정확한 반응.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박사는 엘도파라는 신약을 사용해 그들을 깨우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 첫 대상은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잠들어 있던 남자 레너드입니다. 투약은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루 또 하루가 지나도 병실 안에는 그 어떤 변화도 기적도 보이지 않았죠. 과연 기적이라는 게 있을까? 작은 의심이 크게 번져가던 어느 밤, 세이어는 텅 빈 침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의 시선 끝에 창가에선 한 남자가 들어오죠. 레너드였습니다. 새벽의 풍경을 바라보던 레너드가 환하게 웃습니다. 순간 멈춰있던 그의 시계가 기적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큰 기적이죠. 걷는 것, 말하는 것, 의자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옥수수를 야금야금 뜯어먹는 것. 너무도 평범한 일들이 레너드에게는 하나하나 경이로운 순간으로 남습니다. 햇볕은 따뜻했고 맨발로 밟은 땅은 단단합니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온도와 냄새라는 게 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동차 소리, 음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적. 레너드에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한가운데엔 폴라, 그녀가 있습니다. 몸을 되찾은 자유만으론 다 채워지지 않던 무언가가 그녀로 인해 비로소 완성되어 가죠. 그는 누구보다도 이 눈부신 삶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레너드, 그에게 허락된 기적이 조금 더 길게 머물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전에는 없던 경련이 불쑥 그의 몸을 흔들었고 부드럽게 움직이던 팔다리도 다시 굳어가기 시작하죠. 폴라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날, 그가 조용히 거울 앞에 섭니다. 다시 굳어진 입꼬리를 억지로라도 올려보고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손으로 머리를 몇 번이고 다시 빗어 넘깁니다. 오늘만큼은 이 몸이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오늘만큼은 이 경련이 부디 멈춰주기를. 레너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일지 모를 기적을 꿈꿉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1991년에 개봉한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영화 OST 중에서 세 곡 들으셨어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지미 헨드릭스 익스피리언스의 Purple Haze. 세이어 박사가 어느 환자에게 이 곡을 들려주고 반응을 지켜보죠. 이어진 곡은 레너드가 30년 만에 병원 밖으로 나와 뉴욕 거리를 활보할 때 그러던 Zombies, Time of the Season. 마지막 곡은 1920년대 음악이죠. Fletcher Henderson의 Shanghai Shuffle.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환자들의 시간을 대변하는 곡이었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Jefferson Starship의 Miracles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 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3570님 최영지 씨가 신청하신 칼라 보노프 더 워터 이즈 와이드였습니다. 3570님 오늘 최근길에는 문득 20대 시절 라디오에서 자주 듣던 옛날 팝송들이 떠올랐습니다. 바쁘게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오늘 밤은 참 맑고 따뜻했던 칼라 보노프의 목소리가 유독 그립네요.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 사연을 남겨봅니다. 목소리가 참 그 위로를 주는 네, 그런 목소리죠. 예, 덕분에 또 잘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8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형 씨, 오늘도 서울역을 바라보며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6학년을 끝까지 부정하며 5학년 9반을 지키려 합니다. 상호님과 청취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근데 서울역 바라보며 야간 근무하신다고 한번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서울역을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그 앞에 경찰청 건물인가? 경찰 그 남대문 경찰서가 거기 있는데 경찰이신가? 아, 궁금합니다. 서울역을 바라보는 빌딩들은 꽤 많을 텐데 어디신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제가 커피를 보내드렸던가요? 예? 아이,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아,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5학년 9반이시구나, 아직까지. 예. 이제 생일이 지나면은 6학년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년에 6학년이 되시는 건가요? 자, 보이스투맨의 Water Runs Dry 신청을 하셨어요. 올포원의 Someday까지 듣죠.